아와바기수 이세이 누가이바기수 이세이 하이나리바니 누미당 외람기 나미바 능싯기 탄타글로이나나 아카스바니 임폴기 강라세넬나 마니프리 필름 이세이 카라 쿠돌 탐즈리 마니프리 필름 이세이 쿠돌기 아한바라 타비리 농주 아힝 필름 아시다기 소노니감기 콘젤다 사나토 닝타우자기 마이엑타 쿤조이 쿠마나 세이링바 낙비기니 세랑바 필름 이세이

0: 공간기 타우람 따비리 버싱보 아한 버먹다다 따람녹 제리 코름 제리 이제베마 수욕 비르데
1: 호이 용저리나
0: 나나오 피다 타저리 제베마 피다 솜다 랭신 비
1: 파니 파니나
0: 이제베마 가시야시 이라이네 미니 나세기 타우람기 아로이바다 마우샤곰나 학실가마리 레이나바 와리와타야마 각 탐저리 제베마 아드먹보 타우람 혹독저바시디
1: 하비나
0: 도이점 아루나차누 나삭바 콩좀 버버기 땅카 까마각 타미나시 제베마 matangna ningthorolda charairong bagi matangni
1: hoi
0: adudi hairi ba khongjom parbagi tangka kasi ngasi gi thorom gi ahan boina ichelinau taminasi
1: phani phani nau tasi.

0: 이봉아, 세세세, 아, 또 아들기 셋다르시기 마망디 헥터 감비로. 아, 야래 야래 야래. 아, 하이, 마마, 하이, 뚜마브라 낭보.
1: 뚜데다.
0: 아이, 세, 이여우래, 꿈타로 꿈타로.
1: 이봉아, 세세, 낭기바랄로 빠싸면 나트로 시달래.
0: 라, 세세, 쌍나시라, 쌍나시라.
1: 마빠, 가리기노 강대, 마시디 뿡링세, 야암나 눈시래.
0: 마마,
1: 이사가래 미나르타바, 세히야 마파레, 와칼지수 가리기노 강대, 빵칼 다칼리, 낭부 이사기 와칸가세, 이칸칸다브로.
0: 가리기 칸다니, 이사나. 마사이 손 솔라두나 이망데 립르베기 석담도 아이기 와칼나 타두옥발레이티 미테 이라시인두나 닝샤묵땅 혼두옥보나타나 아이나 까리 또방암가리 라이키세누 아와바수 강제세누 마기 둥기뿐시기니네
1: 아도 아이코이나 레이키드라가 마나 레이호가다바도 칼로바다 볼롬마마 꼭탁다 난 타락바군 칼
0: 셈비람 바타바니 마나 샛가다발람비 딱비람 바타바니 아 마코이기 레이팜 통갈디 여우래 아이 마코이기 벨세 아묵다 킹게
2: 에이 나코이 따르바 미 라이마니 통하우네 너야
3: 따모
2: 아이 통도 없는 거 항우네
3: 호에 아이 항게 따우리 따모
4: 이마 따바 이마 성고로 성고
0: 야래 야래 야래
4: 이마
1: 이부모
4: 가리노 보레이두나
0: 능나 밤자바 예랑가 깽오이
4: 바바
0: 아이 자하오까 워크르수 러럭보니 아이 얌바디나띠
4: 시디다 시디 밤비로 나 시 시드 범무시
0: 야야야야
4: 아이슈 아이유키 라이슈니 야오르가 할락바당아이리 에코 시드 레이르베 인맥싱세 라이슈니 로이네 야홀리 바바
1: 야오그다바니 마부마부레 시레 톤자두나 삭 손자라가 에코이기 뿡닝 인한가다바니
4: 마
1: 이붕어
4: 마
1: 나 사디 누아이라브라
4: 아 호이 카라 카라 누아이리 마
0: 파레
4: 학장 사질 떠보수 카라 카라 남리 아도 이마, 이코이 나오 농폭한 바디 감다우리. 마야한 바 이보디 닉싱락트라 이마. 마, 그다우리 컴드르디.
1: 하, 그다우 닉싱로이더리 바노. 마야한 바 부카우거드라.
0: 마야한 바 부카우거드라 네이붕아.
4: 그이래, 마 코이 부우락다 봐. 이붕아 마사나 이건다 바사우 바사우나 까우바도. 다키다 보 그이래. 마 코이쇼. 너무 파독디 말악부 야바니
1: 이봉아
4: 마 코이부 야마 운행이마 아육 능틸다 말레인기 파자부 신악가 홀라부수 아탱바 아직바행기 타벌기 망아알라 말레임세 굽실럭부 맞담다디 마 코이부 또이네 능싱이마
1: 로양암바
0: 로양암바
4: 이마 에이 강립은이마
0: 이봉아
4: 아란바 콩탕아마나 와할리바 뿐시시라 아 쭈말라 미다 짱 실럭바 남럭들이 파오바디 아이 강키가니 이마
1: 이봉아
4: 바바 이마 아이나 나보 파락라가네 이마수 바바수 눈아인 키가 도리바디 아이부 타자다브라 바바
0: 타자이
1: 이봉아 마뿌마나 마두땅 비나비바 오이세
4: 이마
1: 이사기 마판다기네 낭 바바가 아이가세 아무땅 모모한 녹색이고
4: 노한가 도리바니 마 노한가 도리
2: 노야 엄마
3: 아 따모
2: 아우르시라
3: 호에 따모
4: 아 이마
0: 아
4: 봐봐 아기 사젤기 맞담 여우리
0: 이
1: 야우르소 야우르소
0: 야우르소
1: 에 이사하기 부리뚜디
4: 하
1: 이 함나 못 말래
4: 아
1: 아도 각다수 나이름래
4: 호이 마
1: 잉오이 마탕락바다디네 이마 아노바 마 부비라케
4: 호이마 아두디 아이 이마가 빠바가 통갈 보고 틴독색이.
0: 거의.
4: 토시.
1: 토시 토시.
0: 라.
3: 이마, 빠바, 아이를 해오래고.
0: 아, 파래 이구마. 아, 여.

0: 아이, 까리 또 우리 마마. 까리 기노 슈슈 까리 뭐지 뭐.
1: 이사기 만학다기 송랍 랍통 닝데. 이손 촐라바 마나수 마마 마파부 누가이 한게 칸자리. 아두가 농 마파독 파우바 마부 농시나 하이비드라바 마나우두디 마나닝 싱리네.
0: 타이방기 론쳇니 마신 마나오기 농시베기 마리디 따뜻나이다 바니네 마두니 이사다 파우자 오리바도
1: 아두가 까리기노 농폭안 바기 타모이다 마야암바부 농시베기 마미에도 파우다 바금 타오리바세 마나 마야암바부 미오이나 칸비데네
0: 아 아두 와잉온다 항라가 칸가드라나 하이
1: 농온다 항바나타나 가나다 항루니 아이기 밑루 피랑기 마만 캉비나바 낭나타나 가나라이리 바길
0: 마마
1: 아이코이부 아숨나 아숨 라이바타라바
0: 또오세 가리 타우리바 앙앙아시네 따라가 가리니 하이키니 야 앙아오비덕 넘마시디야
1: 아이딩 아우르비니 로이실람다이기 푼시에시나 아이부 앙아오비오 헨바네 닌자키바 까야나 아란 마마이 온다 부비키바라 아이부 앙아오비오 헬라바네
0: 마마하
1: 닝탐타 칼렌타 라우록타 까야 포이누라북타기 나트로 이바니는 녹두나 까라키바도
0: 자싱기 와클다 이반이 있는 목적이 아두군바 예닝 타기 말리엠나 미오이바부 슘할랑 타악바다 이반이 수요키다나
1: 나빠
0: 예닝 타 아마다 낭나 이사 싱기 농시부 와클데 이로이 내리네 아이코이기 인코올기 레이빨 마탔다 바자라바 까비레이 빰비기 사람마타키
1: 마두디 아이나 앙앙 오이링아이 대기 빰제라키바니

0: 아카스반 인폴 하잉 시네라시다 이렇게 뿡마판 다바 마담다 타한적으니 아이버기 콜제이드기 아니수바 땅극다 땅벌란 다룩수바 반도 부톡보다 땡방바 햄짠인 토점 콘젤다 아마디 토름 부톡바 톡좀 렌벌라 하영 눈이 뜬 모모든 봉따라니 터미널 리프 탐자리 세울시던 마니불 란톡 란톡비게 데브싱 상락범 데브센드 셔마 브리실라 통람 아마디 카이뎀 빅토리아 토름 부톡바 서골샘 로마 아카스파니 인폴 호직 리미담 봉마판 따르크글로이나나
1: Good evening. This is Akashvani. I'm Anuja Kumar with the news at 9.

0: 노무 눈치 보다 오래 되나. 뭐이 빼마 삼가 혹들에 아씨 아 지금 웨딩 실시 데이트 정질러게 이씨 뭐이 빼마 아 아씨 무신의 가느라 에이 자생이 또 가오게 오늘은 가도 옮겨 놓으네 뭐이 빼마 맘이 너무 파괴 있네 도대체 아 할로 할로 이 빠이럭 되네 시디 감동이 이씨 농이 뭐 본진이라 샤싱 너무 때 따라 멀어이도 이 엉떡신게 자치자리 오 빠리 할로 할로 할로 아우네
1: 뽕물럭 시대 빠봉 못 가다 이들라 이게 이 싱나 뿡따옥따오래 슈마한 가지 빠봉 염질로 해 싱나
0: 에이 이 빠세 스마이너 농 따라가니 갈루 되네 해 코오네 송과긴 차토 오고네 아두 부 강옥 되네 해 카악뿌가 라오가 리노가리 이씨 나이빼마 아이다리 애드나 에이 라와이 성가 역대 웨딩 세시나 좀 진실러가 아좀 이빠 강하게 나진나 나오기 만농도 한번 라오고 라오가
1: 카리노 빠봉나 하이비리부도 빠봉 허직 농쿠다 아시대 까마이 락투이노 기땅 바타라 고이제 라게바
0: 도연바 람비드 미가 아무타 찾드레나 용칠까 야오래 이빠 로이나 죽어래니 이씨 인문은 죽어래
1: 오, 쇼움드주 신기 신각등아이래 빠보 수망제 꽝이오래 가리 마사세 톡도끼또오니 빠봉 야드래바 오랜 땅오하라고 나게바
0: 에쉬 아두 오래디 이빠디 웨딩세시나 좀 레파타라브라 아, 마이빼마 아, 파래파래 이빠탐에 이씨 마탐시 판에 등질래겠네 숨레이브 따라야 되나 이름 날라나 마틱사나 레이트럼니는 수망수 빡마이엔따

0: 아, 이봐마.
1: 마마.
0: 아, 에이, 다들 없는 의식 마력시대 이용 이싱 어떤 아이래 이봐마.
1: 마마.
0: 황래.
1: 넘사.
2: 이봐마.
1: 까이도 우야 오르기 이싱 마력시대 응아 파버기 문화 비름 리브로.
0: 아, 이봐마. 에고 좋아지. 람 콥친 마야 마무나 마기 마기 더 간베더기네 이름 나라 마틱 찬을 레트리네. 아두나 농핵 따보기 영우 람이 못하다 이싱 제일이시. 아두가. 마마기 숨어한 거듯이 쿠쿠니 요리지.
3: 이웅이 비매, 능수용도 이웅네. 두, 아이 각단나 렌시엠라가 야가다 봤나대. 하, 이웅이 비매수. 두, 아마닝 롬다 이 생세 도팜레이다 봤대기. 람비게 이 생각 로이나 통질리버지.
1: 호이네 남자.
3: 오마 신세 다다나 하리바. 아이는 내 람 코친 봤대기 내게 람 코친 봤대기. 아, 아두게 아두 낭나라만이 비매.
1: 어, 아두기 오이래. 아두디 마마 인돔사
2: 하오
1: 아이 와파맘다 탐자게
0: 아이고 아이고
1: 마마수 인돔사수 옹다다비우고
3: 응응응
1: 아 하우지기 마탐세 마마앙이가 얌나 캐나리
3: 까리디 캐나리바
1: 아 아이코이 미오이바나 우멍와멍 박찬나 곡톡두나 마호사기 레이저람바 칼세 얌나 가이할리
3: 오오오오
1: 아 마시나 농주 농사기 짱 아두가 아잉 아사기 짱다 얌나 가이타레이
3: 하이마
1: 농주 타다 농 헥타다바 아두가 마탐나타네 헥타 농마랑 가인 헥타 타락바
3: 오오오
1: 아두가 우멍 곡톡부나네 농 카직타바다 두리엘기 토르반 헥타 파토이 이사오 헥타 토이나 토얼리
3: 호이네 하우키바 자히 마리 망아시디 강하우드나네 이싱 이자오 뚜이네 뚜이네 토레이
1: 아호이
3: 마두기 오이람 따레
1: 마니 마니 인돔사 시구 마마탐시다 와칼타나 바왓바다기 아이기 아이기 다카나바나 람비기 나예타 자오나 자오나 레이람바 아데 이람나라 하이바디 콩바나 징바 부나마가세 하우직 때마다라이트레드나
3: 쭈미베 마쭈
1: 아두가 아못 아카이 마펌 자나 탐비다바다기 람비기 마타이다 카라훈도 소록다 카라훈도 마시냐 마람 오이라가네 농 카직 땅 헥타바가 람비데 이싱 툼질리바니 눔자 마시냐 사톡자 신다수 아와바 쿠동자다바 야 마순낭할리 마시냐 코이다 가다이 파보 소언바게 하이바부네 아 이싱 젠 톡방암 호드나 뚱두나레 호바 이싱싱다 하우지 하우지 깐나 산독리바 뎅기 군바 라이나기 마힉부바 깡기네 마룸 꼭 팜소 오이리바니 눔자
3: 매피메 매피마 온통네 기절해다 공이디야
1: 하이 바캉 마칼라 신돔사 시디 아첸 메싱다 디네 마코시 마룸 꼭뻥암디
3: 오오오
1: 아두나네 라이카이 시기 미오싱나 캉 마룸 꼭뻥암다나바 욤욤다 아마디 라이라쿠락타네 이싱 퉁한다나바 야리바 마카이 라이나 산도럭타나바 쳇신 신돔사 이싱 퉁두나 라이라바디 라이나 산도럭고기 상아세
3: 아쪽 마티 왕크레
1: 오오오 아두가네 마마
0: 인돔사
1: 아이코이나네 아우지 뿌나마 시대기 낙톡나버기다먹다 와칸다미나라시 고인돔사
0: 이비마 아이 단테 따라가 가이다오니 마야암제 와칼 따디네 아이 앙옥따이네 하이루부다
1: 좀미 마마 두소 예응우 마마 아우지 아이코이나 탱나리바 딩기 레이나시수 아이코이나 와칼 따드라바디 레이낙나 파나칸 호나자라바수 마시 탱나바
0: ngamoidoriba ngamoi
1: 아두 인돔사
3: 이비마
1: 딩기 산독리바 깡마칼라세 마시 얌나 사나수 파이바 ngamdaba 깡마칼니 인돔사 마시 링드나 레이바 이싱드네 마세 얌나 레갈리 아이코이나 마이쿠 감톡다나가 호나리바시디 숨나탕기 섹신 타랑 마차마 카탕 로콧바구만 인돔사 마시나 깡마피싱 아두 시크라바수 tungduna laiba ising da kok sallamba marum sing do adu dine macha amu olaktuna man amu chiglap laba dine adu chap adu mane indom cha
3: is onthona kizare da
1: adu na ne mama indom cha ai khoina iram nala ning ti na sengdok pa adu ga ising tungduna laiba mapham sing khudam oina harabda lai gi gamla gumba adu ga priest maning da yauba ising gi tapham gumba adu ga kuina sijinna draba ising pul sing asisune matam matam gi matungina yengsin biba changini ndomcha adu ga ising chaukhraba matungda nala singda tungduna lai hoba ising asine kangna yamna pami base datine dengi gi laina sibu ma mahoi ndomcha hoi anta kibi dabrane
0: ye bema nang mamadine laina si ish kijagre kijagre laina si gi matang de radio de lawrok pa mayam to taru dagi ne ish phiang khok te yan ne leba phiron phuri ka do phuri khaw kang yaw rai ne ying im ne chi ek tou im ne
1: mama si ma
0: a mama ang de si ne ai koi ge thang na ba da ana yaw gi ba dagi ne hou ji chu ne gamla de ne ishing tung rai de ne ai di koi ying ying im ne

0: ꯁꯤꯡ ꯊꯨꯝꯖꯤꯜꯂꯤꯕ ꯁꯤꯒꯤ ꯁꯣꯂꯨꯁꯟ ꯏꯟꯇꯔꯅꯦꯠꯇ ꯁꯨꯝ ꯊꯤꯔꯨꯕꯗꯅꯦ ꯃꯤꯒꯤ ꯆꯥꯎꯈꯠꯂꯦ ꯍꯥꯏꯔꯤꯕ ꯀꯟꯇ꯭ꯔꯤ ꯁꯦ ꯆꯥꯏꯅꯥ ꯖꯄꯥꯟ ꯃꯈꯣꯏꯗꯗꯤ ꯏꯔꯝꯅ ꯂꯥꯁꯦ ꯑꯣꯟꯊꯣꯛꯅ ꯐꯖꯅ ꯁꯦꯝꯃꯝꯒ꯭ꯔꯦ 바보.
1: 이신가
0: 너 랑트릭 랑트릭랑이. 아이고 이 시대는 공부한 게 이신 뭐 수가지 무신 무신 무르드나 우드부 똑같지. 만남 마롤라 만남 티리바. 바보 이름 날라마 틱자나 바자나 레이타바. 람 콥신 나버기 와칼론다 둥기 칸타다나 유음 헥다 사진바. 펜싱 헥다 카진바 시나 이름 날라세. 로인 푼진 럭바 픽셜 럭바다기 이싱 젠펌 레이터두나 노기 땅슈다 로인 파톡두나 톰리바니네 바봉 아두기 슈마탁다 박산나 호저람보 우멍싱 로인 꼭톡바시나 농탁다기 따락바 농싱 파진 나바 숲신 나바 레이터바다기 이싱싱아세 로인 센터럭두나 찡닝카이바 뚜렌 파톡부나 찡바가야세 톡럭리바니 아두나 코이나 싱싱부 샹나 upal wapal kaya hawan duna thamba mathau tai aduga shiba da su puwe yararoi daba lambu khopsin bagi wakhalola se thadok pa phaine pabung mashini aina internet ta thibudagi thengnarakli ba
2: aya dudi bayam ai khoi gi lekai gi oinadi ngasi dagi lam khopsin ba chi thadolo si ko
3: thadolo si
2: nala matik chana thamma si amo da kai mafam chana sana thamma si
3: thamma bani
2: ai gi ai gi ai ba thadolo si ko
3: thokana bani
2: ema da sumati
3: dada
2: si nungai tro
3: is dada si digi hena nungai ba leitre dada leitre
2: da sumati
3: dada
2: si yorde nung na phodit phuna churup chu ibung ni yare
3: sa ju
2: kai de ai bi ma thoi bi
3: mama
2: nang ma thang ju bhot kao ko e a khoi ne yari nang
3: a ya ya mama
2: au ne
3: nong hek ta ba ga lambi sorok sumang di thum la roi hai ba bu ma thak ta gi tarak pa nong di ai na sunatte mama na sunatte indom sa na sunatte adu di
2: lai ne ta re da na